사육과 수광 채소 하우스 프로젝트를 참답게 살펴보고 재배 사육 규모, 시장 판로, 천민 증수 유도 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문의했으며 그들이 자원 천품에 입각해 특색 재배업을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리익 연결 기제를 보완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인구를 모아 흥변 국민을 촉진하고 변강 주민들이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훈천시 맹령촌에서 주국현은 실린사과 재배 기지와 사과 주재 민박에서 산업 발전과 농업 연계 및 지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요약하고 그들이 관광 상품을 가열층 풍부해하고 봉사 품질을 제고하며 관광객들이 기꺼이 오고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대한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의 견인 역할을 절실히 발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서 주국현은 성정협기관 촌주재 사업 대원들을 따뜻이 위문하며 모두가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 실천하고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실제적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농민들의 증수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빈곤 해탈 난관 돌파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 초민들의 생활이 날로 활기차고 풍요로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주국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촌진흥은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할큰 사업입니다.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 일선에 진입시켜 실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며 향촌 특색 산업 육성, 적정 규모 경영 발전 등을 둘러싸고 협상 의정을 전개하고 주동적으로 기층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모색하며 동 많은 농민들이 산업 사슬에 융합되도록 이끌어 현지 근거리에서 취업하고 증수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토산품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규모화, 표준화, 정밀화 발전 중에서의 장애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과 경제계 위원들이 전문 우세를 발휘하도록 인도하며 기술 지도, 브랜드 구축, 시장 확장 등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향촌이 정밀 가공, 물류 거래 등 단계의 병목을 돌파하도록 도와 농업 산업화 수준과 종합 효익의 지속적인 향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향촌 생태 자원, 문화 특색과 산업 기초에 입각해 농업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 수요를 둘러싸고 정협의 광범위한 연계와 인재 집결 우세를 발휘하고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며 협력 경로를 원활히 해 향촌과 전문 운영팀, 사회 자본을 주동적으로 연결해 주어 식별도 영향력이 있는 향촌 관광 목적지를 구축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조혜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9월 9일 길림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일행이 훈촌시에서 기층 적십자 조직 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선으로 훈촌시 적십자 비축 재물자 창고 신안가도 출량 사회구역 반석진 반석촌 등지에서 물자 창고 보관 관리, 물자 조달 배분 절차와 응급 보장책의 건설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훈촌의 규범화된 물자 관리보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를 참관하고 격자화 관리 전시판, 응급구조 시설을 살펴봤으며 현장에서 가정 화재 대피 및 예방 과학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참관하고 촌급 적십자 봉사점, 체육관 파괴 가원 대상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촌급 적십자 진지 건설, 향촌 공익 지원, 기층 봉사 피복 등 사업 상황을 요약했으며 기층 적십자 사업의 난점과 다음 단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조사 연구조는 훈촌시 적십자회의 기층 진지 건설을 심화하고 인도 봉사를 폭넓게 전개하며 적십자 봉사가 군중에게 닿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조사 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적십자 조직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파괴 가원 진지를 잘 활용하며 응급 구조, 재방지, 위험 대처, 인도 구조 등 공유 봉사를 풍부히 하고 적십자 자원 봉사자 대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층 적십자 봉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적십자의 따뜻함이 군중들 곁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훈촌시 총공회와 훈촌시 문

나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기 훈춘꽃에서 피어나는 정겨움 미니 영상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니 영상 대회는 새롭게 승격됐는데 전 과정 온라인 신청, 여러 플랫폼 동시 연동으로 틱톡, 콰이소, 위챗 영상 계정, 쇼홍수 등 4대 주류 신매체 통로를 포함했는데 진입 장벽이 낮고 범위가 넓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혁신적으로 전문 심사위원이 없는 심사 기재를 채택했으며 4대 플랫폼의 종합 좋아요 수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데이터 취합, 엄격한 산출,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우수상과 인기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활동은 평범한 종업원들의 창작 열정과 사명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켰는 바 종업원들이 앞장서 창작하고 전원이 광범하게 참여하며 전시가 힘을 합쳐 선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미니 영상 대회가 시작된 이래 훈춘시 각 분야의 간부 종업원들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는데 대회 기간 누계로 원본 미니 영상 2,600여 개가 접수되고 전체 인터넷 재생수는 3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인터넷상의 열기는 훈춘의 도시 지명도와 명예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훈춘을 알고 동경하며 훈춘으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고향 특색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 구축에 강력한 신매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황금빛 속에서 꿈을 키우고 한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일 훈춘시 제1대 관심사위원회에서는 올해 선전 강연단을 조직해 전시 중소학교에서 가을철 새학기 개학 첫 수업 개별 주제 교육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 역량을 성취하며 포만된 열정과 앙양된 자세로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춘시 제2실험소학교 남캠퍼스에서는 마음의 작은 빛을 지키고 소년의 힘을 꽃피우자를 주제로 전문 강좌를 전개했습니다. 올해 선전 강연단 강사 김영리는 청소년들의 성장 특점과 결부해 정서 관리, 심리 조절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설명을 전개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퇴직 로 법관 왕은빈은 훈춘시 제4소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법을 사용하는 법제 교육 주제 강좌를 개최했는데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례로 법률 선전 교육을 펼쳐 아이들 마음속에 법치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는 새 시대 우수 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정 건설을 위한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훈춘시 제5소학교에서는 올해 선전 강연단의 심리 강사 왕위가 가을빛을 따라 힘차게 출발하자를 주제로 심리 수업을 진행했으며 단체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 상태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대징의 한채 땅이라도 반드시 수호하는 령토수호 정신을 장력점으로 가국정서 교육을 융합해 학생들이 애국정서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9월 9일 훈춘시 제5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 및 1학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친자 입장, 국기 개양식, 신입생 입학 선서 등 관절을 설치하고 의복을 바로잡는 의식, 주사로 이마에 점을 찌고 지혜를 여는 주사 계지, 스승에게 례를 올리는 사제례 등 전통 례절을 용입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근일의 훈춘시 제5소학교에서는 시종 성장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교육과 전통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개학식 주제반의 경전랑도, 전통 명절 실천 등 풍부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식 속에서 례절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다듬으며 문화의 물결 속에서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정 환경에서 밝게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9월 8일 훈춘시 청와가도 돌격대는 관할구역에 진입해
환경특별정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구축에 전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삼일군들은 복도의 통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무단으로 설치, 건축한 벽체와 판잣집을 법에 따라 철거하고 복도 안에 장기간 쌓여있던 폐기물과 잡동사니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생명 통로를 원활히 하고 안전 우환을 제거해 간부 군중 간의 관계를 가열층 밀접히 함으로써 조민 공동 건설, 전민 공유의 농후한 문명 도시 건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정협주석조국현이연변주에서농업농촌현대화향촌문화관광융합특색산업발전을둘러싸고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성적십자회조사연구조가珲春시에서기층적십자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제2기珲春꽃에서피어나는정겨움미니영상대회가막을내렸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7일부터8일까지성정협주석조국현이연변주에서농업농촌현대화향촌문화관광융합특색산업발전을둘러싸고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삼농사업에관한숙군평청석의중요론술과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농업농촌현대화를정착시키고농업강성을서둘러건설해향촌전면진흥을착실하게추진할때관한중국공산당길림성당위길림성인민정부의실시의견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우리성의발전실제를단단히틀어주고직무수행의접점과조력점을정확히찾아고품질직무수행으로길림향촌전면진흥에조력해야합니다珲春시남산촌은변경촌으로서2017년에빈곤해탈을실현했고2021년에성급천촌시범촌으로선정됐습니다조국현은남산촌에서산닭사육과수광채소하우스프로젝트를참답게살펴보고재배사육규모시장판로촌민증수유도등상황에대해상세히문의했으며그들이자원천품에입각해특색재배업을지속적으로장대시키고리익연결기제를보완해더많은인기를끌고더많은인구를모아흥변부민을촉진하고변강주민들이편안히살며즐겁게일할수있도록격려했습니다珲春시맹령촌에서조국현은실린사과재배기지와사과주재민박에서산업발전과농업연계및지원상황에대해상세히요해하고그들이관광상품을갈증풍부해하고봉사품질을제고하며관광객들이기꺼이오고머물며소비할수있도록함으로써향촌진흥에대한농업문화관광융합의견인역할을절실히발휘하기를희망했습니다이어서조국현은성정협기관촌주재사업대원들을따뜻히위문하며모두가정확한지적관을수립실천하고인민에게행복을가져다주는실제적이고좋은일을많이하며농민들의증수를더욱효과적으로촉진하고빈곤해탈난관돌파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확대해초민들의생활이날로활기차고풍요로워지도록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조사연구에서조국현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향촌진흥은총괄적으로계획해야할큰사업입니다위원들을조직해기층일선에진입시켜실정을파악하고문제점을찾아내며향촌특색산업육성적정규모경영발전등을둘러싸고협상의정을전개하고주동적으로기층을위해방향을제시하고길을모색하며동많은농민들이산업사슬에융합되도록이끌어현지근거리에서취업하고증수를누리도록해야합니다토산품사업을깊이있고세밀하게추진해야합니다규모화표준화정밀화발전중에서의장애점과난점에초점을맞추고농업과경제계위원들이전문우세를발휘하도록인도하며기술지도브랜드구축시장확장등사업에주동적으로참여하고향촌이정밀가공물류거래등단계의병목을돌파하도록도와농업산업화수준과종합효익의지속적인향상을추진해야합니다향촌생태자원문화특색과산업기초에입각해농업문화관광의융합발전수요를둘러싸고정협의광범위한연계와인재집결우세를발휘하고연결플랫폼을구축하며협력경로를원활히해향촌과전문운영팀사회자본을주동적으로연결해주어식별도영향력이있는향촌관광목적지를구축하는데조력해야합니다조해봉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 9월 9일 길림성 적십자회 당조석이며 상무부 회장인 리덕부 일행이 훈촌시에서 기층 적십자 조직 건설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선으로 훈촌시 적십자 비축 재물자 창고, 신안가도 촐량 사회구역, 반석진, 반석천 등지에서 물자 창고 보관 관리, 물자 조달 배분 절차와 응급 보장책의 건설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훈촌의 규범화된 물자 관리보호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 진지를 참관하고 격자화 관리 전시판, 응급구조 시설을 살펴봤으며 현장에서 가정 화재 대피 및 예방 과학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참관하고 천급 적십자 봉사점, 체육관 박애가원 대상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천급 적십자 진지 건설, 향촌 공익 지원, 기층 봉사 피복 등 사업 상황을 요해했으며 기층 적십자 사업의 난점과 다음 단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조사 연구조는 훈촌시 적십자회의 기층 진지 건설을 심화하고 인도 봉사를 폭넓게 전개하며 적십자 봉사가 군중에게 닿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적십자 조직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박애 가원 진지를 잘 활용하며 응급 구조, 재방지, 위험 대처, 인도 구조 등 공유 봉사를 풍부히 하고 적십자 자원 봉사자 대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기층 적십자 봉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적십자의 따뜻함이 군중들 곁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8일 훈촌시 총공회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기 훈촌꽃에서 피어나는 정겨움 미니 영상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미니 영상 대회는 새롭게 승격됐는데 전 과정 온라인 신청, 여러 플랫폼 동시 연동으로 틱톡, 콰이소, 위챗 영상 계정, 쇼홍수 등 4대 주류 신매체 통로를 포함했는데 진입 장벽이 낮고 범위가 넓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혁신적으로 전문 심사위원이 없는 심사 기재를 채택했으며 4대 플랫폼의 종합 좋아요 수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차례 데이터 취합, 엄격한 산출, 단계별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우수상과 인기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활동은 평범한 종업원들의 창작 열정과 사명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켰는 바 종업원들이 앞장서 창작하고 전원이 광범하게 참여하며 전시가 힘을 합쳐 선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미니 영상 대회가 시작된 이래 훈촌시 각 분야의 간부 종업원들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했는데 대회 기간 누계로 원본 미니 영상 2,600여 개가 접수되고 전체 인터넷 재생수는 3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인터넷상의 열기는 훈촌의 도시 지명도와 명예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훈촌을 알고 동경하며 훈촌으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고향 특색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 구축에 강력한 신매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황금빛 속에서 꿈을 키우고 한마음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일 훈촌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5로 선전 강연단을 조직해 전시 중소학교에서 가을철 새학기 개학 첫 수업 개별 주제 교육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성장 역량을 섭취하며 포만된 열정과 앙양된 자세로 새학기를 시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남캠퍼스에서는 마음의 작은 빛을 지키고 소년의 힘을 꽃피우자를 주제로 전문 강좌를 전개했습니다. 5로 선전 강연단 강사 김영리는 청소년들의 성장 특점과 결부해 정서 관리, 심리 조절 등 내용을 둘러싸고 설명을 전개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심리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퇴직 로법관 왕은빈은 훈촌시 제4소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법을 사용하는 법제 교육 주제 강좌를 개최했는데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례로 법률 선전 교육을 펼쳐 아이들 마음속에 법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법을 알고 이해하며 준수하는 새시대 우수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평안하고 조화로운 교정 건설을 위한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군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5로 선전 강연단의 심리 강사 왕위가 가을빛을 따라 힘차게 출발 하사를 주제로 심리 수업을 진행했으며 단체 상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신 상태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대증의 한 채 땅이라도 반드시 수호하는 령토수호 정신을 장력점으로 가국정서 교육을 융합해 학생들이 애국정서를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9월 9일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새학기 개학식 및 1학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친자 입장 국기 개양식, 신입생 입학 선서 등 환자를 설치하고 의복을 바로잡는 의식, 주사로 이마에 점을 찌고 지혜를 여는 주사 계지, 스승에게 례를 올리는 사제례 등 전통 례절을 용입해 아이들이 엄숙하고 따뜻한 의식 속에서 성장의 의미를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근일의 훈촌시 제5소학교에서는 시종 성장을 더욱 아름답게라는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교육과 전통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개학식 주제반의 경전랑도, 전통 명절 실천 등 풍부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의식 속에서 례절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다듬으며 문화의 물결 속에서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정 환경에서 밝게 성장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서 9월 8일 훈촌시 청화가도 돌격대는 관할구역에 신입해 환경특별정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구축에 전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삼일꾼들은 복도 내 통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무단으로 설치, 건축한 벽체와 판잣집을 법에 따라 철거하고 복도 안에 장기간 쌓여있던 폐기물과 잡동사니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생명 통로를 원활히 하고 안전 우환을 제거해 간부 군중 간의 관계를 가열층 밀접히함으로써 조민 공동 건설, 전민 공유의 농후한 문명도시 건설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106.9 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평주당이부속이며주당이교육사업위원회속이시당이속인림소림훈천시당이부속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교사절위문활동을전개해전시교사와교육사업일꾼들에게명절의축복과진심어린문화를전했습니다훈천시에서교육과정신대대적으로발양교사를존중하고교육을중시하는풍조함께구축42번째교사절경축활동을거행했습니다훈천시각향진에서는농사철을서둘러다잡고농가가농기계점검수리정비조정등사업을전개하도록적극인도함으로써추수생산에전력으로호황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9월9일주당이부속이며주당이교육사업위원회속이시당이속인림소림이훈천시제1고급중학교훈천시제5소학교에심입해위문활동을전개해전시교사와교육사업일꾼들에게명절의축복과진심어린문화를전했습니다그는습금형청소기교육에관한중요론수를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성조의포치요구에따라교육우선발전전략을견지하며교육투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교육자원배치를최적화해인민이만족해하는교육을힘써잘운영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교육은가장큰민생공정민심공정입니다덕을쌓고인재를육성하는근본임무를시달하고습금형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으로혼을주소하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교육교수의전과정각방면에관철시켜광범한청소년학생들의애국심을깊이뿌리내리고품덕수양을강화하도록인도하고덕지재미로가전면적으로발전하는사회주의건설자와후계자를힘써육성해야합니다교육교수의질을제고하고교수방식과방법을적극모색혁신하며수업설계를갈증최적화하고방과후봉사공급을풍부히하며의무교육단계의학교 간차

애를 단호히 소멸하고 교육의 량질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원 대우를 관심하고 사랑하며 정성껏 교원 사업 생활 중에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기풍을 부단히 고양해 광범한 교원들이 교단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인재를 광범위하게 육성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교정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소방, 교통 등 분야의 안전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교정 음식 질을 갈증 제거하고 교정 안전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관아비, 리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42번째 교사절을 맞이해 9월 8일 훈춘시당이 부서기며 시장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학교에 침입해 일선 교원들을 위문하고 시당이 시정부를 대표해 전시 교육 종사자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 교육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훈춘시 제4중학교,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등지에서 학교 교정 환경, 교수 시설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각 학교의 학교 운영 규모, 교사 역량, 과정 전개와 인재 육성 성과 등에 대해 상세히 료했습니다. 박철만은 일선 교원 대표들과 교류하며 교육 종사자들에게 교육과 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선진적인 교육 리념을 흡수 참고하며 학교 간 교류와 동종 업계 간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협력해 함께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탄탄한 능력을 연마해 전시 교육 교수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도록 경려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육 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총괄적으로 도시 향진, 학교 간 교육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교육 발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량질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덕 사품 건설을 절실히 틀어지고 사덕 육성, 평가, 감독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며 광범한 교원들이 자신의 품성과 덕을 닦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이끌어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문화를 숭상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량환 풍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 교수 모집을 혁신하고 교수 교류와 연구 토론을 심화하며 청소년 성장 교율과 개인적 차이에 립각해 학생의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정밀하게 인재를 육성하며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욱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배움을 중시하는 농후한 사회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이 교육과 인재 육성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인재를 육성하는 사명을 용감하게 짊어지도록 격려하고자 9월 10일 훈춘시에서는 교육과 정신 대대적으로 발양,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와 함께 구축 42번째 교사절 경축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에서는 전시 교육 개통의 우수 교사, 반주임과 선진 교육 집단을 집중 표창했으며 사덕 본보기를 세워 전체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사랑과 헌신,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일하는 열정을 갈증 불러일으켜 광범한 교육 종사자들의 직업 영예감, 소속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이어 다채로운 문예 회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절목 형식은 풍부하고 다양했으며 주제가 뚜렷하고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대합창 헌신, 가무극, 무형문화유산의 빛나는 향연 등화 종화, 민족무용, 현운 아리랑 등 절목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생들은 포만된 열정, 뛰어난 공연으로 스승의 장인 정신과 청춘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훈춘시에서는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질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9대 중점 교육 기초시설 사업을 실시해 학교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량질의 학위 수를 끊임없이 늘렸는데 선으로 전국 중소학교 과학교육실험고, 전국 첫진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실험고, 전국 규모마 학부모 학교 실천활동실험고, 길림성 첫진 인공지능 교육 교수 개혁 시험고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매일 요구르트 해민 프로젝트, 교육 그룹화 학교 운영, 인공지능과 과당 교수 융합 등 조치가 착지 효과를 거뒀으며 학전 3년 무료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연장 봉사 플러스 방학 위탁 관리로 군중들의 자녀 통학 고충을 해소하고 인재 양성 환경은 계속 최적화되고 교육 수업의 질이 안정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철 농업 생산 보장 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농기계 작업 안전 우한을 효과적으로 방비하며 가을거지 량곡을 한 알도

0: 남김없이 수확되도록 확보하고자 연일 훈초시각 경진에서는 농업시간을 서둘러 틀어지고 농가가 농기계 점검 수리, 정비 조정 등 사업을 전개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주소 생산을 전력으로 지지했습니다. 훈초시 반석진 남진맹촌의 한 량곡 생산기지에서 량곡 재배 대호 장백발이 농가들과 함께 질소 종인하기 농기계 점검 보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집 연합 수확기를 자세히 검사하고 기계 체내에 남아있는 잔물을 제거하며 기계 구동 시스템, 유로 전기 회로 등 관건 부위를 일일이 조사하고 로화 마모 부품에 대해 제때 보수 교체하며 농기계를 최적의 운행 상태로 조정하여 추수 작업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초시 마천자양 종합봉사중심 작업일구는 일선의 농기계 주차 장소, 논밭에 진입해 현장에서 농기계 운전사를 협조하여 기구 점검 수리, 고장 원인 조사 등 작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할 구역의 토양 수분 상황과 벼의 성장세를 결부하여 추수 작업 시기 미리 계획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추수의 고효율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학교에 복귀하고 교정에 사람들이 밀집함에 따라 각종 전염병의 전파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광범한 사생들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훈초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개학철 전염병 예방보호 제시를 발표하고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학적인 예방보호 지식을 익혀 교정의 건강안전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개학 후 교정 인원이 밀집하고 접촉이 빈번해 호흡기 및 소화기 전염병의 전파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병통제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학교 방역에서 위험 제로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은 여러 단계 조치를 시달해 병원체의 전파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실내 환기는 방역의 관건으로서 교실 숙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기해야 하며 아침에 한 번만 환기해서는 안 되고 휴식 시간에는 학생들이 밖으로 나아가 활동하도록 권장해 실내 병균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학생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픈 상태로 학교에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되며 상황에 따라 규정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손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식사 전과 배변 후 야외 활동, 기침을 하거나 코를 분 후에는 제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이 더럽거나 학교에서 설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성 위장염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구토했을 경우 전문 인원이 소독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환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 방학 후 귀가한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료를 받을 때 여행 이력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여름 말과 초가을에는 고인물을 제거하고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부문에서는 학교 방역에 조력하고자 예방접종, 환기, 손위생, 식생활, 모기 방지, 보고 등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일교차에 주의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 자주 해봤었는데요. 하늘이 맑은 날은 낮 동안 일사로 인해 기온이 많이 오르고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을로 깊어질수록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환절기일수록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는 건 필수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7도. 춘화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27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6도. 양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7도. 반석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9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8도. 방천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5도.